미치. 아라이라. 게타르 토닝아 와야트 파파잉아 카이 파코레로 투와미 타이 파카로 이테아 마우리 하이 카웨타히 야타타 이테나이 아히아히 nga